없어 잉커 니니 여고래 킬마니 살와서 잉커 니니 여고 킬마네 너나 마승가 카드 양크 라샬라라이크다 라냐 카드르 마닐라 카드 위르 크 양구 홍라 허가도 허나니 흥으 바디노 생으

0: 나건 럭이 덩리 때 코록자 때 코록자 사버 기사를 사위 큰아름 많아요 서 있게 거꾸래 때 의사 그런데 너디 팔팔게 할로
1: 할로
0: 람스 네 다다다
1: Lama
0: Mukti Yarsuka Dakar

아직 저라? 그나마야 톰녹, 톰녹니 뭔가 지니 심하이? 어 톰녹노 실내인가? 모닌드로 레퍼마. 아까즈바니 야그르톨라 비니 야글로 다보 그나바디? 졸라이 레퍼마니 코랑바이 르잡자 르잡몽로.